감사합니다. 정서사였습니다. 여기는 중원이에요. 저희 마지막 노래하고 내려갈게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0: 감사합니다. 정서사였습니다.
1: 여기는 중원이에요. 저희 마지막 노래하고 내려갈게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